0: 꺼낸다야. 너무해.
1: 내 시계를 빼서.
0: 굳이 버카요 하이 러리 자도 꺼리티어.
1: 지오리티에 가서.
0: 그때 하이 달래지. 그럼 넌고 하여.
1: 우리 나가 가서.
0: 그저 괜찮대. 제 유모 간자가 못다 있디야.
1: 고로 인자 빼야 돼 가서. 이제 그면 나 집어 정해. 나 집어 구역 가서. 내때 나 지치 구시하던 거래 가서. 유모 사차서 괜찮 거지. 그거 야 혼자 거차 감방 가서.
0: 잘려. 我一些得上车跟刚到这种的有天冷冷就走了冬末古人路高了跟你来吃不该有古迹跟你也高一些了吗
1: 有些地方一些那些人比较高蛋白的那些人家会得一些感受我感觉我们长得对哦
0: 刚好我们能过海洋
1: 我们的感受那就不是一万件